내리 수티 브리코 두아 자사리아도 아오 지이사 아디오니 에코노 예호노 나소 어느 오베쿠아마에 티미 자오 시마 니에노 나 아페이노 우니 우라디아 텐탐니 아코 우라디아 세노